0: 말씀
1: 삼아. 예, 누나만.
0: 그러면 드세요, 나 드세요, 뭘.
1: 아니, 뭐, 누나, 쓰이게. 뭐로 막 불그러면서 나 속이고 담았어.
0: 지금 이제.
1: 지금 뭐야?